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0: 아카네 소장 등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 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1: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테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0: 작곡가 히사이시 조씨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0: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1: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1: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1: です.를
0: 붙입니다.
1: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1: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したんですか?
4: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したんですか?
2: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頭が 痛いんです.
2: 머리가 아프거든요.
0: 頭는 머리라는 뜻이고
1: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4: 熱가 あるんです.
2: 열이 있거든요.
1: 熱는
0: 열,
1: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1: 熱가 ある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1: です.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1: お腹 오나카
0: 아프다는
1: 이타이 이타이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3: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1: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4: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2: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5: 오다이지니.
1: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타메상, 가오이로가 와루이데스요? 도우시탄데스까?
5: 노도가 이타인데스.
6: おやおや、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油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7: 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6: ハル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ハルさんの知恵주머니コーナーです。오늘은일본에서병이났을때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2: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2: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0: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테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석

0: 등으로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조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작곡가 히사이시 조 씨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0: 김 총비서에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0: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태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작곡가 히사이시 조시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으로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タム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今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0: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아기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1: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테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0: 작곡가

시 조씨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세계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세 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으로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
0: 를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
0: 가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
0: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메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

0: 가 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1: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테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0: 작곡가 히사이시 조시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이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오야, 오야.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카이토가 이마 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됐다요. 하이, 도저.
3: 오다이지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노도가 이타인데스.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이타인데스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0: です.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비서와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0: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테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작곡가 히사이시 조씨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4: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タムさん、できたよ。はい、どうぞ。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산,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 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おや, おや.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산, 됐다요.
0: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 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
0: 는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
0: 에?
5: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0: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태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작곡가 히사이시 조씨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라는
0: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
0: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お腹 お腹
0: 아프다는
5: 痛い 痛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お腹が痛いんです。お腹が痛いんです。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気持ちが悪い。気持ちが悪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7: 気持ちが悪いんです。気持ちが悪いんです。
1: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5: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 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1: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오야 오야. そんな時には 生姜 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1: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1: 목이 아프거든요.
0: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1: 어머나.
0: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1: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0: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이마 作っています.
1: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1: 탐 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1: 자, 여기.
0: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1: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차인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0: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 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 今 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1: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1: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1: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의 です
1: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1: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1: 아프다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의 です가
1: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1: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0: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1: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1: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0: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1: 열,
5: ある는
1: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ある는
1: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
1: 의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1: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오나카 오나카
1: 아프다는
5: 이타이 이타이
1: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인데스.
1: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5: 기모치가 와루이 기모치가 와루이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기모치가 와루인데스.
0: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오다이지니
1: 오다이지니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에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2: ハルさんの知恵袋.
0: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1: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0: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1: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하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0: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1: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8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을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북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근 북조선에 관한 발언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여러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북조선의 김 총비서와의 회담을 실현하도록 측근들에게 강하게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올해 11월에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맞춘 아시아 방문 기간 중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의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계획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를 전망할 수 없는 가운데 외교상 최대의 성과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째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김 총비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고 그 후 북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루비오 장관의 성명을 발표하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인 재판이며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카네 소장 등 두 명에 대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나라와 지역 당국자에 대한 ICC의 수사와 체포 등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가 부과되는데 성명에서는 트럼프 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도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하거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등에게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한 것을 비난하고 관련 재판관과 검찰관에게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ICC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입니다.
0: 푸틴 대통령의 북방 영토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무토 대사는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방 영토인 에토로우 섬을 방문한 것에 대해 다카이치 수상이 13일 북방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고 모태기 외상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무토 주로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갈루진 외무차관이 단호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북방 영토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등으로 주장했습니다. 무토 대사는 러시아 외무부 청사를 떠날 때 일본과 러시아의 보도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주로 일본 대사관은 북방 영토 및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적절히 설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에서 남부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각지에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남도에서 지난 15일 이후 빗발이 강해져 18일 아침까지 총 강우량은 많은 곳에서 9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라 한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약 2,600건 보고됐고 농작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피해 상황의 확인과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태평양 참다랑어의 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재협의가 이루어져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27년부터 2년간 대형 어류의 어획량을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량과 관련해 지난 7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에서 대형 어류의 어획량 확대를 포함한 조정안에 멕시코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과 멕시코의 개별 협의에서 멕시코 측이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나타내 18일 다시 온라인으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수산청에 따르면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은 일본 근해를 포함한 중서부 태평양 어획량을 2027년부터 2년간 소형 어류는 6% 줄이고 대형 어류는 25%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각 나라와 지역 사이에서 개별 어획량을 조정한 다음 2026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1: 작곡가 히사이시 조시가 작년과 올해 도쿄와 미국에서 개최한 공연이 모두 세계의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이번에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쿄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개최한 3개 공연이 각각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쿄돔에서 지난해 7월에 개최한 이틀간의 3차례 공연에서는 13만 3,453장의 티켓이 판매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에서 지난달에 사흘간 열린 공연에서는 4만 5,538장의 티켓이 판매돼 각 공연장에서 연속으로 열린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서 최다 티켓 판매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의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7일간 연속 열린 공연은 이번 공연장의 클래식 작곡가로서 최장 연속 공연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히사이시 씨는 미야자키 하야오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곡을 들어주셔서 마치 록 뮤지션처럼 콘서트를 여는 것이 지금도 정말 믿을 수 없다면서 이 기회에 오케스트라를 듣는 팬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이홍복,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배우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喉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5: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5: です를
0: 붙입니다.
5: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5: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どうしたんですか?
7: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どうしたんですか?
1: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頭が 痛いんです.
1: 머리가 아프거든요.
5: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5: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7: 熱가 あるんです.
1: 열이 있거든요.
5: 熱는
0: 열,
5: ある는
0: 있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5: 熱가
0: ある는 열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5: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5: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 あ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5: お腹, お腹.
0: 아프다는
5: 痛い, 痛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